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절 말씀. 아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성전을 향해 나아왔잖아요.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나날들이 찾아왔어요. 지난 포로 생활은 잊고 이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야죠. 9월은 주님이 계실 마음의 자리가 더욱 견고했으면 좋겠네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9월 12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9월의 바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좀 느껴보셨어요? 조금은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원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가 쉽잖아요. 일교차에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계절에 더욱 새롭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득 담아서 9월에 함께하고픈 찬양, 가을에 함께하고픈 찬양 여러분 신청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플에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566님이 문자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의 하루의 선장 되시길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항해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주님이 키 잡고 떠나는 이 항해, 파도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파도가 안 치시는 하루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항해 능력 있는 선장과 함께 하시니까요. 멋진 여행과 같은 그런 크루즈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항해자 찬양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더 행복해지는 토요일을 보내는 시간이죠.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보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9절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뿅뿅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기 1번 포로, 2번

자녀, 3번 천사.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이 어학사전 힌트로는요, 두 글자 단어의 뜻이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들과 딸, 자식들을 일컫는 말인데,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1번 포로, 2번 자녀, 3번 천사였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여전히 모르시겠다고요? 여전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전해드리면서 힌트가 될 만한 찬양까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뿅뿅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번 포로, 2번 자녀, 3번 천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또는 어플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듣고 함께 해볼까요?

환향이 좀 힌트가 되셨을까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2번 자녀였습니다. 이 자녀라는 단어 넣어서 다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포로는요, 적에게 잡혀서 자유함을 빼앗긴 자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죠. 1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이유는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가 된다고 해서 힘든 일을 마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 아닐까요?

9월 12일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손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든 피로를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찬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하루도 주관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와 함께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봄으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누군가 내미는 손이 그가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돕게 하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듯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마음이 아프고 화나고 기쁘고 똑같이 느껴주면서 리액션 해주면 위로가 되고 기분이 나아지잖아요. 최고의 대화 상대죠. 고민을 털어놓을 마음도 생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수밖에 없는 건 우리와 같이 땅에 발을 디디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오늘 신나게 수다 떨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위로 많이 받으시고 기쁨도 가득.

하실 겁니다. 최고의 공감자, 대화 상대가 곁에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FEBC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잘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세상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다고 해서 상대편이 여러분을 선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나치게 악해서 착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에 오염이 되어 있고 전염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캄캄한 밤중처럼 어둡고 외롭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밤을 이겨나가고 아침의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 5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아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 힘들 때도 있을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캄캄함을 이기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악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포악하게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홀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라를 지켜줬어요. 왕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지킨 영웅입니다. 골리앗 한 명만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적들을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럴수록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은 극도의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탄이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에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걷잡을 수 없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소금을 탔을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죠?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붙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 정말 무서워요. 잔인해져. 왜냐하면 이게 악령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바로 시기심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은 이제 그 전쟁 중에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다윗, 그리고 밤에 아주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죽이라고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다윗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 창문을 뛰어들지,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인자하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패역무도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영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하게 맞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 9절과 10절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예비하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 나에게 베푸신다. 예비하신다. 늘 인자함으로 품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상은요, 늘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이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 성에 아주 점을 잘 친 여종이 있었어요. 정말 불쌍해가지고 자꾸 이제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종이다 하면서 찝쩍거리니까 바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바울에게 온통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거짓으로 몰아서 돌로 치고 매질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죄인인데 핍박자였는데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종 도와주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밤새껏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에 그 감옥이 있는 그 자리에 보니까요, 아고라 엄청난 광장이 있고 큰 로마의 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정말 이 기초석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지진을 보내는지 그 성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려고 기둥 큰 것들 몇 개 이렇게 얹어갖고 옛날에 이런 모양이었다 그 정도지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비난하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지진을 보내서 그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촌들이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밤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그 시대에 아람의 군대로부터 그 나라를 지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샅샅이 뒤지니까 굴 속에 숨어서 정말 우울증이 걸려갖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자하게 대주시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인자함이나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한결같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부터서 9절에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요 얼마나 힘들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을 바싹바싹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세상이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바짝바짝 마르게 할 때 우리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면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두려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죄악이 너무 흉흉하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무궁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만큼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던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은 어때요? 늘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내 자신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놀라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시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어두운 밤에 아침을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냐면 주의 웃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웃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제거당해야 되는 마땅한 미물처럼 여김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슬픔이 가득 마치 병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듯이 머리끝까지 눈물이 차옵니다. 그럴 때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울부짖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웃음은 신적 공의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웃음을,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에게 다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절대로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짓을 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웃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은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처럼 같이 울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웃음이 섬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9편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할 때 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일째 되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이겹성이고요. 왕과 용사들이 빛난 갑옷들을 입고 투구를 쓰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성에서 쫙 지금 쳐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옷이 다 낡아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막 배꼽 잡고 웃으면서 난리였어요. 저 거지떼들이 어쩌겠다는 거야. 무기가 있나? 뭐 갑옷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떼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야, 거지 패션쇼 하나?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전멸을 가져옵니다. 7바퀴 도는 순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초가 됐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라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웃으심이 얼마나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섬찟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을 닦고 여러분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시편 이 59편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다윗이 볼 때 그들이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지금 동원된 그런 왕의 군사들이에요. 이제 사울의 수족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울 대신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이제 계속 지어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개처럼 물어뜯고 밤새 비난하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 허기를 못 채워서 헐떡거리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밤에 모여서 작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4절 15절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바로 앞에

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시죠. 하나님이 왜 웃으시는가?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러분 지금 개처럼 울며 이런 것을 잘 보세요. 성을 두루 다니고 허기를 채우기까지 그렇게 물어 뜯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사람이 아니다. 개들의 행동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처럼 울부짖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개와 또 다윗이 아침에 찬양하는 거, 이것이 대조가 되었는데요. 16절에 그래서 15절 개처럼 14절 15절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절에 다윗의 태도는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침에, 아까 개들은 뭐요? 밤에. 그런데 이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 뜯으려고 밤새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여러분 비난과 찬양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밤과 아침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개와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포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는 구속의 리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난해서 무너뜨리려고 밤새껏 모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오히려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감옥의 그 어둠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밤이 길수록 아침은 더 찬란하다. 여러분 깊은 밤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새벽을 주시고 아침에 찬란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의 옷을 다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하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참혹하게 놀렸습니까? 벌거벗겨 놓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갈대를 머리를 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이 비웃음을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 모든 조롱이 부끄럽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조롱을 웃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웃고 계심을 믿으시고 아무리 슬픔이 가득한 밤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따라 웃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가? 그것은 주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가? 그 구조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16절과 17절을 비교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이 구조적인 굉장히 짬새 있는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자, 나는 누구의 힘을? 주의 힘을 노래하며. 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까요? 17절을 보니까 그 주의 힘이 뭐예요?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 그 힘이 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곧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힘의 흐름을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주 했던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1절부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0: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이사야서 12장 2절 또 이사야 49장 5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고백한 게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가발전적인 힘은 금방 무너져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악하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밤새껏 두려웠고 공포에 질려 있었고 살해의 위기 속에서 이제 끝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그 아침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힘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봐 이분이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힘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세상은 지금 교회를 심판하는 것 같고 성도들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맨날 비난받는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한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때요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놀라운 측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움과 공포의 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주의 인자하심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게 되어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주의 우수심. 이것은 심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짓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횡행한 것을 비웃으시고 있다. 세 번째는 뭐죠? 주의 보호하심.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한이 우리의 심판하는 권한이 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두운 밤중에도 아침이 밝을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국에 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5: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6: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5: 아 그래? 아, 그게 무슨 방송인데?
6: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7: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수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2876번님, 아멘. 내려놓음이 쉽지 않지만 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집착도 미리 염려하는 것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마음에 평강 주시길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

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Draw Me Nearer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65장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선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돼주시고 상급이 돼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0: 극동 방송입니다. Though we gotta
1: say goodbye.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

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흐름과 시대 이슈를 나누는 FEBC 교계 전망대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개봉했죠. 지난 9월 11일 개봉한 다큐영화 청년 조용기의 제작자인 권형만 감독과 함께합니다. 찬송 한 곡 들으신 후에 만나겠습니다.

0: FEBC 교계 전망대 오늘 권형만 감독님을 만납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야, 이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11일 금요일에 개봉을 드디어 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반응이 뜨겁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시사회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때 오셨던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좋아하셨어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때 감독님도 같이 계셨었잖아요.
1: 네네.
0: 표정들이 좋으셨죠?
1: 네. 많이 눈물 흘리고 감동했다는 반응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0: 예.
1: 나중에 또 글로도 보내주시고.
0: 글로도 보내주시고. 글로 그렇게 또 정리해서 보내주신다는 건 진짜 깊은 감동이 마음속에 새겨지신 거겠죠?
1: 네. 어떤 목사님들은 홍보 문안을 작성해갖고 자기가 이걸 홍보하겠다.
0: 홍보하겠다.
1: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0: 네. 자, 먼저 감독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와 함께 청년 조용기 다큐.

0: 영화를 기획하시게 된 배경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훈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청년 조인기 연출을 한 권필름 대표 권형만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KBS에서 재직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KBS 때도 여러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인규 목사님을 하게 됐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을 이렇게 영화화로 하게 된 것은 조인규 목사님 많은 서적과 또 유튜브에 설교는 있지만 영상으로 그분을 제대로 다룬 그런 기록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 제작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편견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에 내놔도 우리 여전한 자랑거리고 보물인 그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일부 그 편견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그런 점에서 조인규 목사님을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알려서
0: 네.
1: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게 영원한 영적인 유산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0: 워낙 큰 인물이시고요. 한국 기독교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시고요.
1: 네.
0: 또 솔직히 저희 극동방송에 굉장한 친구기도
1: 아,
0: 하셨습니다.
1: 그렇죠.
0: 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이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신 그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1: 네,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라는 그 사막지대에 가서 선교사와 선교사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0: 네.
1: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중학교 때저 시골에서 새벽이면 엄마랑 같이 밭을 일구러 나갔대요, 새벽에.
0: 네.
1: 그러면 저 구석에 라디오를 하나
0: 맞아요.
1: 켜놓고 그걸 들으면서 했는데 그때
0: 네.
1: 조인규 목사님의 설교 5분 메시지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게 됐고
0: 꿈을 갖게
1: 언젠간
0: 됐고.
1: 서울을 가고 싶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고
0: 네.
1: 거기서 목사 사모님이 돼서 지금 선교사로 케냐에 나가 있는 겁니다. 정말
0: 할렐루야.
1: 감동이지 않습니까?
0: 이 사실은 근데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이, 이야기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앞서 소개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리 방송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 KBS가 공영방송인데, 그 공영방송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품은 그런 기획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게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도 권형만 PD님은 그 일을 해오셨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몇몇 인물들을 실제 프로그램화 하셨어요. 좀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똑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영혼이 피폐해 있었고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죠. 제가 37살 달에 그때 예수님 만난 이후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했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싶은 감정, 그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더 계속 배우고 익혀가면서 그런 비전과 소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가슴에 남게 됐고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직 중에 손양원 목사님, 지규철 목사님, 손정동 목사님, 김창신 목사님, 목사님 일대기들을 성탄특집과 KBS에서 성탄특집으로 방송을 했고 그 후로 또 영화 버전을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네요. 조인규 목사님이.
0: 그 내부에서 반대 의견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1: 사실 드러내놓고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출세 가도는 막히긴 했지만
0: 주여.
1: 그렇지만 그 워낙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반향이 뜨거웠어요.
0: 네.
1: 비록 종교적인 목회자 이야기였지만은 목회자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했던 분들의 그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갔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비판하지 못했고 더구나 뭐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뜨거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종합일간지에서 거의 다그 방송 이후에 그 반응들을 소개해줬고 시청률도 물론 높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권영만 PD가 이렇게 제안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는 성탄특집으로 해도 괜찮겠구나
0: 괜찮겠구나.
1: 이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그런 계기 됐습니다.
0: 실력으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1: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0: 그분들은 삶이 바탕이 되셨던 순교자들이시고, 네, 권 PD님은 실력으로 그거를 세상에 드러내 주셨네요.
1: 아마 누가 했어도

0: 그분들이 삶을 기록했다면 아마 칭찬받았을 겁니다.
1: 아이고 참. 근데 이제 다시 또 질문 이어가기 전에
0: 네.
1: 먼저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거든요. 또 교계 전망대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청년 조용기 다큐 영화를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또 이유기도 하고요.
0: 네.
1: 교계 영향력이 크신 만큼 또 오해 편견도 많았거든요.
0: 그렇죠.
1: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0: 네, 조용기 목사님 하면 일단은 이단 시비가 좀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이단 시비가
1: 네.
0: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는 가족들의 비리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갔었죠.
1: 네.
0: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은사 중심의 어떤 이런 치유사역, 이런 것들도, 신사도 운동과 연결해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교계 전체에서 볼 때는 약간의 비판적인 하나의 편견이 존재했었다, 사실상. 그게 편견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물론 그의 이단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해소가 돼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는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런 편견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을 이번 일대기를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 고 조용기 목사님 하면 흔히 세계 최대 교회의 목회자, 대형 교회 개척자, 선구자죠.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다큐 영화는 그 제목을 청년이라고 하셨어요. 청년의 방점 찍으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시죠?
0: 네. 처음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목을 청년 조용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1: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렇게 주셨어요.
0: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감동을 주셔갖고 청년 조용기라는 타이틀을 잡고 일단 갔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왜냐면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이란 조용기를 청년 조용기 목사님 앞에 청년을 방점을 찍었고, 그래서 청년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0: 네.
1: 이 영화가 그6.25 전쟁 직후의 폐허, 가난과 폐결핵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청년 조용기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또 그가 선포했던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을 텐데요.
0: 네, 맞습니다. 1955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은 19살이었거든요. 그때 2년 전에 폐결핵 3기로 진단을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런 19살 청년 조용기가 그 죽음을 맞이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잃고 가는 그 과정, 그것은 그 스토리 하나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울림과 공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70년 전 19살 청년 조용기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말을 거는 영화다. 너희들 요즘 참 살아가기 힘들지? 많이 고생 많지? 나도 알아. 너희들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나도 70년 전에 그랬어.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을래? 이렇게 손을 내미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 나간 성공한 하나의 목회자가 오늘날 청년들에게 너도 할수 있어. 희망 가져. 그까짓 거 못해. 도전해봐. 이런 교훈과 훈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도 너만큼 70년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도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신을 완전히 불성했던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우리 같이 손잡아봐. 충분히 이런 공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으로 변화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기를 사용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1: 그렇죠.
0: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1: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고
0: 그렇죠.
1: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0: 텐데
1: 그렇죠.
0: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그를 만져주셨고
1: 그렇죠.
0: 그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1: 그렇죠.
0: 만남이 어떤 결과를 이어갔는가.
1: 그렇죠.
0: 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감동적인.
1: 그렇습니다. 드라마 같죠. 완전히.
0: 드라마 같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 제가 이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권영만 감독님의 표정이 지금 정말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걸 전달해 드릴까? 저도 참 그러네요.
1: 여러분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이인성 사회자님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0: 대조동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천막교회였죠. 천막 쳐놓고 시작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대문에 있는 거기 또 거쳐서
1: 네.
0: 여의도로 이어집니다.
1: 네.
0: 초대형 부흥의 역사입니다.
1: 네.
0: 연출자 시선에서 볼 때에 그 청년 조용기 목사의 목회죠.
1: 네.
0: 핵심적인 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1: 네. 대조동 천막교에서 5명을 놓고 시작했잖아요. 1958년 순복음 신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5월 달이었는데요. 근데 5명을 놓고 했는데, 근데 이분께서는 그때도 수천 명 앞에 놓고 하듯이 설교를 했대요. 이분이 그 당시 영화에도 나오지만 58년도면 유교, 휴전한 지 5년 지났을 때 꿀꿀이 죽 먹고 다니던 시절 아닙니까?
0: 그렇죠.
1: 전부 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조인규 목사님 오직 희망을 외쳤어요.
0: 오직 희망.
1: 네. 가난하고 병든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제도 살아계시면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내일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자.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0: 네.
1: 그것이 그들을 절망적인 삶에서 일으킨 동력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들이 갈 곳은 서대문 판자촌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 그들에게 매일 일일 날품팔이 인력시장에 다니고 또는 직업도시에 방황했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였고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해 주셨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치유의
0: 네.
1: 예. 정말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한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청년들에게. 간곡한 조인규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0: 네.
1: 두 번째는 조인규 목사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영방송에서 추정 60분 소비자 고발 환경수별 같은 이런 시사 탐사 고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DNA가 남아있어요.
0: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 이게 근거가 있냐.
1: 네. 저 자신은 개인은 믿어도 이게 네. 공개될 텐데
0: 네.
1: 이거를 증명하지 않고서는 이걸 함부로 내몰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입체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0: 네.
1: 증거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나타납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은
0: 또 영화관에 가서 예 스포일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0: 어제 개봉했습니다.
1: 네.
0: 영화관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권영만 감독님은 즐겨 부르시는 찬송 요즘 어떤 찬송 부르세요?
1: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0: 네.
1: 우리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0: 네.
1: 조인기 목사님께서 23살 때 동생의 보낸 편지 속에서 시를 하나 적었거든요.
0: 네.
1: 찬미하겠나라는 시예요.
0: 네.
1: 그게 이제 우리 영화의 OST로 맨 마지막에 나온 주제곡인데
0: 네.
1: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잘 모르죠. 네. 어제 공개됐습니다.
0: 아하. 네. 하고 그렇구나.
1: 네.
0: 그 음원을 받아가지고 넣어야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FBC 교계전망대 권형만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회자였으시오. 전부 뭐 길거리 쓰고 나무집에서 일하고 포장마차 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마라. 절대로 주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0: FBC 교계 전망대. 네, 오늘 청년 조용기 다큐 영화를 제작하신 권형만 감독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대한 역사적 사료와 증언들을 모으셨거든요.
1: 네.
0: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탐사 프로그램, 사회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의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제작 과정에서 이렇게 또 사료 증언들을 또 모으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미처 알려지진 않았던 새로운 재조명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1: 네, 엄청 많습니다.
0: 아, 조금만
1: 네,
0: 들려주시죠.
1: 이분이 일단 설교 메시지가 닐테이프, 또 카세트테이프, CD, 뭐 영상으로 담은 그 영상 테이프 만 개가 넘습니다. 한 시간짜리가.
0: 한
1: 그거를
0: 시간짜리가.
1: 예, 만 개가
0: 예.
1: 넘어요. 그거를 작가가 5박 6일 동안 교회 방송국 옆에서 방을 얻어놓고 봤고요. 저는 한두 달 동안 시간만 나면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 나라가 72개국인데,
0: 네.
1: 거긴 다못 가더라도 최소한 5개국은 가야 되는데, 5개국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5개국을 늘려서 10개국을 갔고요.
0: 네.
1: 그거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0: 궁금합니다. 얼마
1: 예.
0: 걸리신 거예요?
1: 기획부터 개봉까지 딱 3년 걸렸습니다.
0: 적잖은 시간을 투입을 하셨네요.
1: 네.
0: 보통 다른 영화, 인물 다큐 영화 만드실 때 그렇게까지는 시간 안
1: 보통 뭐
0: 드시던데.
1: 1년 6개월이면 되는데 두배 이상이 걸렸죠. 제가 청년 타이틀이라고, 청년 조연기 타이틀을 했는데도 청년이라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40대 이후입니다.
0: 네.
1: 80년대 이후. 그러면 이게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있던 차에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보물 같은 자료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0: 네.
1: 첫째는 33살 때로 추정되는 LP 예, 레코드판. 거기에 존규 목사님의 생생한 설교 메시지가 들어 있고요.
0: 네.
1: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70년 전, 그러니까 1955년 존규 목사님이 19살 때 폐병을 걸려서 집에서 혼자 투병하던 시절에 쓴 6개월치 일기를.
0: 6개월치요?
1: 예, 6개월치 일기를 발견했고요.
0: 그거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그거?
1: 그게 제가 그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이

0: 순복음교회 아카이브실 자료실을
1: 그
0: 갔는데,
1: 순복음교회 관계자들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0: 예. 근데 거기에 다 진열되어 있는 게 수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거는 거기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1: 네.
0: 저 책상 구석에 보자기회사에서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를,
1: 너무 잘 보관했구나.
0: 네. 마지막 네 번째 갔을 때그 직원 한 분이,
1: 네.
0: 혹시 이것도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될런지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자기를 펼쳐보니까는 낡은 노트 여섯 권이 있고
1: 네.
0: 편지가 수십 통 있는 거예요.
1: 네.
0: 그걸 보는 순간 번뜩했습니다.
1: 오.
0: 하나님이 저에게 귀중한 보물을 보여주시네? 그래서 첫 일기권을 열어봤더니 1955년 4월 30일인데,
1: 와.
0: 그게 그냥 신변잡기로 쓴 일기라면 큰 가치가 없잖아요, 목회자로서.
1: 네.
0: 그런데 첫 줄이 뭐냐면은, 나는 벌써 일기장을 두 장째 찢어버렸다예요.
1: 오.
0: 이첫 문장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이 일기장의 고통과 번민과 성찰과 또 절망과 희망과 얼마나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내려 읽다 보니까, 물론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는 한문 세대라서 다행히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죽음, 영혼, 신, 온갖 단어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사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분의 하나의 회심, 주님께 이르는 하나의 고백서 같은
1: 네.
0: 아주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그걸 발견한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옆에 또 수십 통의 편지가 있는데, 천막교회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1: 천막 끝에.
0: 1958년부터 61년 전까지의 편지인데, 거기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천막교회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은혜의 얘기들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동생한테 소상히 적혀 있는 거예요. 22, 23살 전도사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부모님하고 가족들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1: 그걸 직접 기록을 하셨군요, 그러면.
0: 그랬습니다. 그게 치위에, 거기에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났고, 김어울에게 어떻게 듣게 됐고, 이런 것들이 또
1: 상세하게 그.
0: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고,
1: 아하.
0: 엄청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1: 하나님이 시키셨고
0: 감사합니다.
1: 감동하셨고 네,
0: 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자료도 찾게 해주시고 저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을 나누면서 권영만 감독님이 참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KBS에서 그렇게 들어쓰시고 출세길은 막혔지만 천국 상급길이 훤히 뚫려가지고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하나님 나라의 작품들을 만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냥 송구할 뿐이고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1: 아니,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0: 네.
1: 다른 질문을 다 건너뛰고요.
0: 네.
1: 뛰고,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앞으로의 상영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0: 네. 이제 11일 날 이미 상영이 돼 있으니까는 중요한 건 극장이 이걸 얼만큼
1: 오랫동안,
0: 걸어놓느냐. 예.
1: 그렇죠.
0: 그러기 위해서는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극장에 가는 수밖에
1: 그
0: 없어요.
1: 초기에 많이들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신의 악단 때도 그랬었거든요.
0: 네.
1: 그 100만 갔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만 넘기면은 추석 때까지 갈수 있고, 그러면 장기 상영으로 갈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열흘 안에 10만 명이 저희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목표를
1: 목표를
0: 놓고
1: 하고
0: 기도하고
1: 있고.
0: 있습니다.
1: 그리고 특별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극동방송 애청하시는 성도님들 진짜 많이
0: 아,
1: 계시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교회에서가 아니라 저희 방송사에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1: 가셔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오해와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년 조용기를 들어서 쓰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셨는가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영만 감독님의 향후 계획도 궁금해요. 또 어떤 꿈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까요?
0: 네. 그 전에 잠깐 이거
1: 네.
0: 말씀드리면, 꼭 손수건을 갖고 영화관에 찾아가길 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영화에서 한 장면이 있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그 기장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진보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다가 이 한 장면만 우리 목회자와 성도와 교계가 따라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금 부흥할 수 있다. 그 한 장면이 뭘까 생각하면서 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고 나시면 다 대부분 답을 맞출 거는 같습니다만은
1: 이 한 장면만 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0: 조용기
1: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따라간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0: 네.
1: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0: 네.
1: 그 한 장면만.
0: 네네. 그게 뭘까요?
1: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참, 앞으로 제 계획은 이거를 일단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내년이 이제 그 평양 대부분 120주년이잖아요.
1: 네.
0: 한국교회 큰 전기를 마련한 이걸 주제로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FBC 교계 전망대, 오늘 청년 조용기 다큐영화 제작하신 권형만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감사한 경험을 했는데요. 학원에 다녀온 아들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내일이 생일이지 축하해 하시며 주셨다고 합니다. 작년 아들의 생일에도 케이크를 주시며 가장 먼저 축하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이 세상 어떤 호의도 당연한 것은 없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기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의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으로 물들어가게 되죠.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9월 12일 토요일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52님, 남편과 코엑스를 지나며 듣고 있어요.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감사의 고백에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982님, 저는 학교 강의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8380님, 오늘 가족들과 새벽부터 벌초하고 지금 끝내고 극동방송 들으며 힐링하며 가는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뿌듯하시겠어요. 평안한 주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0490님,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과 날씨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공감이 되네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합창단이 영어로 찬양하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띄워드리고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찬양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 로거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147님,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요.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0193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청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방송을 듣고 있어요. 기후변화의 이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더욱 네팔을 향해 펼쳐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해요. 221님,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합니다. 저는 이사야 성경 말씀 필사하며 하늘 편지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은혜의 시간 잘 이어가시고요. 아, 신청하신 찬양 중에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강찬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하시죠.

네, 8787님, 인천 숭의교회 문화국 전도사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분에게 의학의 지식과 의술을 더하사 속히 완치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더욱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복된 주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0

201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보기에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있죠. 오해도 받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란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외판 영업사원 모집에 응시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본인의 사진과 성경구절을 팻말처럼 들고 면접관 앞에 섭니다. 사진은 순한 이미지로 손을 봤고요. 손에 든 성경구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간증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돈 잘 벌면 기분 좋다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마음 벅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1602님 사연이에요.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2님. 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는 사연 안에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받는 은혜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요, 비전 케어를 이끄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비전 케어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 주고요. 무료로 수술해 줍니다. 네, 그렇게 실명을 예방해 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여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진행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쉴 곳 마련하고 거기에 돈도 자기가 지불해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그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백내장으로 실명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려 1억 명에 달한답니다. 지금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일단 실명을 막아주느라 두 눈 중에 한 눈은 우선 급하게 수술하신대요.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없는 이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연 보면서 또 1602님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의 최근 사연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네, 우리 성도 함께, 주님 함께 천성길 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3834님 사연이 야고보서 5장 19, 20절 회개합니다. 장애인 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는데 일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잘 받아줘야겠네요. 네, 3834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의 특성상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때도 없이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어요. 장애의 특성상 그런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회개하고 이제 잘 받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사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럼 짜증 안 내면 다행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잘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아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김다형님의 그런 사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는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경기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지난 8월 말쯤에 그 네팔의 참담한 홍수 피해가 전해졌었죠.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인간의 과도한 편의 생활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습을 지켜온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남극의 빙하가 쪼개져 떠다닙니다. 대기 중의 기온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온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이제 신앙인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요일.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많이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새소식반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능력, 기쁨, 기도, 말씀, 믿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와, 여러분의 귀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며 전도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첫 곡으로 들었던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득 안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최고의 선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 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 많이 괴로워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내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나의 잘못을 나무라고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었어요. 그래요. 나는 책망마다 마땅했어요. 부끄러운 잘못을 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베드로, 어찌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의 행동은 아주 나쁜 본이 되었습니다.
0: 그래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자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고 보기 좋게 꾸며낸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며낸 행동을 멈추고 진실한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방 청소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엄마가 보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고 책상에 엎드려 딴 생각하거나 졸다가 엄마께서 보실 때 공부하는 척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동생이나 친구에게 친절하지 않게 굴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보시면 친절한 척 행동하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내는 행동이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요. 그러던 베드로가 그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바나바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듣는 어린이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꾸며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요. 엄마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해요. 또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구나 동생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행동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쭉 어린이전도 옆에 기쁘다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yu. Filipos 4장 6절 말씀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해피 위켄 에브리원. How was your week?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행복한 주말입니다. And hope you're having a good day too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what? September is here and with a new season often come new schedules and new responsibilities and sometimes new worries as well. 네, 9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또 새로운 일정들, 또 책임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염려도 같이 찾아오죠.
1: There may be things on our minds today that no one else knows about.
0: 네, 우리 마음속에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또 그런 염려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We may be waiting for an answer, worrying about someone we love, or simply wondering what tomorrow will bring.
0: 네,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1: But God does not ask us to carry all of those worries alone.
0: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를 우리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또 이어서 7절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초대를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뒤에는 아름다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1: Notice that God does not promise that every problem will disappear immediately. He promises something even deeper, His peace in the middle of it, right?
0: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즉시 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그 상황 한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1: So today, instead of carrying every what if in our hearts, let us turn each worry into a prayer.
0: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들 하나하나씩 우리 기도로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1: So let us trust in Him.
0: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1: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오늘 함께 나누고 계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바울은 앞날을 알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와 감사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His circumstances were not peaceful. 그의 환경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But his heart could still experience the peace of God.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That reminds us that peace is not the absence of trouble.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이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It is the presence of God in the middle of it. 어려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평안이죠. 우리가 염려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채울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We may not be able to control tomorrow, but we can trust God who is already there.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요.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자고요. Amen.

0: Amen. Whatever is weighing on our hearts today, we can bring it to God in prayer, right?
1: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We may not have all the answers and our circumstance may not change overnight, but God's peace can meet us right where we are.
1: Amen. 모든 답을 당장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요.
0: So instead of carrying tomorrow's worries today, let us trust God one day at a time.
1: 네,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 다 짊어지기보다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질 때 잠잠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Today, let us pray more and worry less. Trust more and fear less.
1: Amen. 오늘은 우리 염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또 두려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0: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And please remember, God is a good God. And all the time, He's a good God. Amen.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징 국악 오우예입니다. 삶의 현실이 모순되고 정의롭지 못할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은 줄곧 침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절망하거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한 때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김태정이 편곡하고 국악 프로젝트 그룹 끈이 연주합니다.

작곡가 김태정이 편곡한 아침 해가 돋을 때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세미 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송정미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이어서 송정미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어서 노은아의 해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박수연의 대금 연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듣습니다.

0: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이죠. 노은아의 해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박수연의 대금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성경 판소리 갈릴리 예수 앨범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노래로 삼은 8가지의 복을 전해드립니다.
1: 세상이 내팽겨쳐버린 그 가엾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모양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름을 알수 없는 조그만한 산 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천히 오르시는디 아, 이 천하디 천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르는 것이렸다.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가뭄날 먹구름 같고 장맛비 한철에 땡볕 무리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 첫 말씀은 여덟 가지 복이라 했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 복을 내쭉 읊어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유영석 작곡의 성경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장단으로 이어지는 8가지의 복 대목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성교단의 Forever Love를 들으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평소에 놓쳤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구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하나입니다.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요. 또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운 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한층 시원해진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듯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해주시길 소망하면서 첫 곡 듣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새 힘 얻으리 아주 힘찬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가을 하면 또 높은 하늘 빼놓을 수 없죠. 높고 푸른 하늘, 또 시원한 바람.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보고 느끼다 보면 이 계절을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의 계절도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홀리원의 하루, 그리고 프롬 갓의 예수 사랑하심은,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세 곡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쌓는다. 이름을 쌓고 소유를 쌓고 업적을 쌓는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오래 기억되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흐려진다. 그토록 붙들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인생의 끝자락.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펼치면 그 답이 선명히 보인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디뎠던 걸음.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바라며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묵묵한 순종이었다. 모세에게 남은 건 역시 애굽 왕궁의 화려한 학문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경외의 순종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 또한 전쟁의 눈부신 승리가 아니라 길갈에서 기꺼이 칼을 내려놓았던 절대적 순종이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걸었는가이다. 세상의 화려한 성취는 세월의 흐름 속에 씻겨 내려가도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걸음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이다.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순종이 성경에 더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내디딘 그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걸어온 그 순종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또 패밀리 워십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 곡 찬양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

0: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규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규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규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3편 5절 하반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은 환경의 승리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펼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내면과 신분을 향해서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해충이나 뭐 코파리 이런 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무리들끼리 분쟁과 다툼으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은 사실은 왕의 그 잔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환대와 종기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축제에서 잔치 자리에 초대된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고급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주인이 손님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극진한 영예였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넘치는 종기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데 주인이 인색하게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온몸으로 뚝뚝 흘러넘치도록 아낌없이 들이붓습니다. 잔치 자리 모든 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코끝에 그 향기가 진동하여 넘쳐납니다. 이 넘치는 기름 부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특별히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리고 원수들은 우리를 짓밟고 비난하며 가치를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잔치의 주인공이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VIP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존귀함의 마크를 넘치는 기름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멸시당의 바짝마루 깨어진 우리 영혼 위에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죠. 원수들이 씌워놓은 수치와 조롱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란한 영광과 존귀의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공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영국 노 샘프튼시어 작은 마을에 그 찌든 가죽 냄새와 구두징을 박는 망치 소리가 가득한 단칸방에 구두 수선공 그 윌리엄 캐리가 있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죽을 깁는 고단한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캐리는 작업대 옆에 스스로 가죽을 이어붙여 만든 세계의 지도를 항상 걸어두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고칠 때마다 그는 지도를 보며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계를 잇는 독학 속에서도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네덜란드, 프랑스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정말 지독히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 수선공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어의 천재이자 열방을 깨울 선교사로 빚고 계셨던 거죠. 근데 당시 유럽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도움 없이 따라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 침체와 숙명론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캐리가 목회자 모임에서 세계 선교는 교회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이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던 중견 목회자 중한 명인 존 라이랜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자리에 앉게.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하실 것세. 이 거절은 캐리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며 침묵하던 영국 교회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결국 그의 끈질긴 열정은 1792년 역사적인 침례교 선교회 BMS의 창립으로 이어지죠. 1793년에 캐리는 마침내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낭만이 아닌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추방 위협을 가했고 풍토병과 극심한 재정난이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살 된 아들이 피터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으로 아내 도로시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남편을 원망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도에 온지 7년이 지나도록 단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미쳐가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밤에는 어린 아들이 무덤가에서 홀로 우는 캐리의 모습은 말 그대로 실패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깃든 그 인내로 그 인도의 언어를 한자 한자 번역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7년 만에 첫 인도인 개종자 크리슈나 팔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꼬가 터지자 캐리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덴마크령 선교 기지인 세란포로로 이주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0: 사역을 펼쳤습니다. 캐리는 인도 전역의 언어를 분석하여 무려 44개의 언어 및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 활자를 직접 조종하고 종이를 만드는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당시 인도의 끔찍한 악습이었던 사티, 남편이 죽으면 산아내를 장작불에 함께 태워 죽이는 그 풍습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깨운 사회 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1812년 세란포로 인쇄소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수년간의 피땀 흘려 번역한 수많은 성경 원고와 사전들, 고가의 활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잿더미 앞에 선 캐리가 절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전보다 더 나은 번역을 만들 것입니다. 이 비보가 영국과 미국에 전해지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아 전례 없는 성경금을 보내왔습니다. 불타버린 인쇄소는 몇달 만에 재건되었고, 윌리엄 캐리라는 이름은 전 세계 교회에 갔으며 선교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41년간 인도 땅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캐리는 1834년 7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에는 어떠한 업적도 적히지 않은 채단한 줄의 고백만 남겨졌습니다. 지렁이 같은 쓸모없는 니우치는 벌레가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누워 있나이다. 18세기 영국 가난하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평생 남의 구두를 수선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교계는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가 세계 선교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작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인정하시며 가장 높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목자의 법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그대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크기나 출석 인원, 건물의 화려함, 나의 스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척도로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시선은 결코 세상의 저울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미미하고 보기에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그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감람류를 넘치도록 붓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손수 차려주시는 승리의 상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자의 손길을 거친 양의 상처는 이제는 더 이상 흉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털이 더 부드럽고 튼튼하게 자라는 자리가 됩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상처들, 그 심령의 아픔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넘치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실질적으로 고치시는 신실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과 치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의 법칙인 준화 현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호주로 이민 간 분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자 한국에서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호주 자기 집 마당에 심었답니다. 따뜻한 햇살에 입고 가지는 무성하게 자랐지만 몇 년이 지나도 노란 꽃은 피지 않았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주에는 개나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 꼭 필요한 추운 겨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나리는 4도 미만의 강추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만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DNA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을에 심어 매서운 겨울을 견딘 가을보리가 봄보리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열대제빵보다 우리나라에서 양봉이 잘 되는 이유도 바로 벌들이 추운 겨울을 대비해 본능적으로 꿀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을 에이는 듯한 고난의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처와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침내 꽃을 피우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며 주가 일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 인생의 걸음이 종국의 우리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 놉니다. 지도의 경계선 넘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를 타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특히 닫힌 땅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 과정과 전파를 통해 북한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갔던 복음방송 사역의 감동적인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HLKX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국 초기부터 방송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HLKX를 통한 러시아어 방송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93년 5월 1일자로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제주극동방송을 통해 30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방송 선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극동방송 설립을 통한 북한 방송 선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 경계는 중국만 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위쪽 일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데 중국에는 탈북민이 많지만 러시아에는 정식 근로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탈북민 선교나 북한 선교가 막힐 경우 러시아를 통한 선교에 주목하곤 합니다. FEBC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10월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 회의에서 김장한 목사의 제안으로 FEBC 러시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실무위원으로 김장한 목사, 송영필 부사장, 짐 보호만, FEBC 운영국장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지를 하버로브스크로, 현지 책임자로는 하버로브스크 중앙침례교회 세르게이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하버로브스크 POR8 방송사의 송신시설을 빌려 중파 1224kHz, 단파 9.56MHz로 1992년 3월 15일부터 매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러시아어 방송 1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19일부터는 러시아 라디오 마야크를 통해 하루 1시간씩 러시아어 방송을 송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2월 21일 구소련 당국으로부터 FEBC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옥 건축을 담당하기로 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1992년 8월 29일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바자회가 열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3천만 원의 3배가 넘는 1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마침내 1992년 9월 12일 오전 10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부지에서 FEBC 러시아 사옥 기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온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러시아 교회 지도자, 현지 파송 선교사 및 교포들이 참석해 복음방송 설립을 축하하고 방송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날 기공 예배는 FEBC 러시아어 담당 국장인 루디 윈스의 사유로 시작해 서울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의 설교, 로버트 보호만 총재와 미카일로비치 하바로브스크 시장의 축사, 그리고 김장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바로브스크의 한 식당에서 사랑의 선물 3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이 선물 상자에는 러시아어 신구약 성경과 함께 설탕, 밀가루,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이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시내에 있는 12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김장한 목사를 강사로 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행사 시작 시간인 저녁 7시 30분보다 1시간이나 이른 6시 30분에 이미 2천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참석자의 20, 30%는 제러 동포였고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국에서 간 참석자들은 준비해간 성경을 나눠줬는데 성경이 모자라 다 전해주지 못해 모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에서는 FEBC 러시아에 당시 권현봉 부국장을 1993년 3월에 파견했고 고려인 3세인 최스웨톨라나 양이 통역으로 큰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에 자재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옥 건축 공사는 자주 중단되고

준공 예정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5년 6월 1일 김장한 목사와 FEBC 캠벨 부총재, 김익명 운영위원장, 하바로브스크주 니쿠르니코프 주지사, 미카일로비치 시장, 국내 교계 인사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44명의 일행은 현지에서 장비 구입 헌금을 모아 FEBC 러시아 지사장인 세르게이 포멘코 목사에게 전달했고, 김장한 목사는 이 건물은 러시아, 미국,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곳에 방송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충파 954kHz, 호출부호 HP113, 출력 10kW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까지 가처권에 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등에서 청취할 수 있어 북한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은 하루 총 17시간 방송 중 한국어 방송 1시간, 중국어 방송 2시간, 러시아어 복음방송 4시간을 할애했고, 러시아어 일반 방송도 10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우복 선교사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송출해 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중앙사 편성국 직원들도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포멘코 지사장의 뒤를 이은 현지 운영 책임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2020년 초까지 방송이 이어지다가 운영 주체가 넘어가며 방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북한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92년 3월부터 30여 년 동안 송출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북한 선교의 귀한 한 축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사역은 비록 환경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흘러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송국은 때로 멈출지라도 국경과 장벽을 넘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경 넘어 닫혀있는 그 땅에도 오늘도 전파를 타고 사랑의 생명 기별을 듣고 있을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0: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인시 김혜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주변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리더들이 공의롭게 또 약한 사람을 챙기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죽게 드리는 나의시 오늘 첫 곡입니다. 아이빅 밴드와 지선이 전해드립니다. 행복.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내 편이 되어주고, 약한 사람을 챙겨주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가 있다면, 바로 주님 같은 리더가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가난한 자의 백성을 심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72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예람 워십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김성은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리더의 핵심이 뭘까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옳은 것 편에 서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딱 그런 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시니까요. 도움이 없는 사람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을, 그들의 피를, 그들의 생명을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공인연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끔 마음속 고민과 염려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커질 때가 있죠. 하지만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머릿속을 맴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는 명성가, 모차르트의 명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찬송가, 독창이나 편곡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시와 찬

미와 신령한 노래 중에 이 찬송가는 찬미에 속합니다.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들어도 은혜스럽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먼저 들으실 찬송은 너희 죄 흉악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프라노 이혜선의 노래인데요. 이 이혜선 선생님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찬양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이혜선의 너의 죄 흉악하나입니다.

너의 주의 흉악하나 소프라노 이혜선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살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어떤 핍박,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안 가지만은 그럴 때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간 연주로 듣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 신동일의 연주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오르간 신동일이었습니다. 드릴 찬송은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곡은 맹인 여류 시인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시를 썼는데요. 파니 크로스비는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6개월 되었던 해 실명을 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복음 찬송 작가 또 평신도 그리고 성악가 오르가니스트 맹인 오르가니스트라는 말이죠. 맹인 학교 교사 많은 집회의 강사 그리고 상담자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송 오늘 모태트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송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입니다. 다 아시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 가사는 굉장히 오래된 가사입니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르,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 둘지스 메모리아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를 생각하는 일이 참 달콤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세드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얼굴을 뵙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우리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그분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곡의 원제는 세인트 아그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304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이죠. 그때 순교한 13세의 어린 소녀의 이름을 따서 이 곡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성결대 콘서트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1856년 전염병으로 자녀들이 모두 죽은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병약한 육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고 쓴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남편인 장로교 목사 프렌티스 박사가 이 시를 나중에 발견했고 윌리엄 던이라는 사람이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이 곡은 이제 원래는 찬송가가 아니었는데 요즘 찬송가로 들어가 있죠. 말롯데 주기도문입니다. 네, 이 곡을 이제 김기영 씨가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곡을 들을 때마다 조금 변화를 시켰는데 더 극적이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박신호 과외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주기도문의 독창은 나소영입니다.

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연속해서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송은요, 이것도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곡은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경동교회 찬양대가 무반주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곡이 참 많은데 그 곡과 험한 시험 불속에서 잘 아시는 찬송이죠. 이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리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연속해서 들으셨는데요. 경동교회 2부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찬송과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항상 주 날개 밑에서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날개 밑에서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해주십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0: 새우 날개 및 편안이시네.
1: 소프라노 신영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보에와 함께하는 찬양 들으시겠습니까? 오보에라는 악기 참 신비한 소리를 냅니다. 바로 그 음악에 특히 바하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오블리가토, 그러니까 독창과 함께 나오는 솔로 악기로도 많이 쓰여지죠. 지금도 많은 곡에 오보에가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준비했습니다. 오보에 연주의 우경민, 합창은 이화 챔버콰이어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오보의 우경민 합창 이와치 목하였습니다. 이번엔 국악 연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모두 찬양해야 됩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국악단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냇가의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는데요. 먼저 어둠밤 시데리니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박신혁 화요입니다. 이제 이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화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스라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했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0: 이미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버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1: 맞습니다.
0: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1: 네.
0: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1: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럼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오.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심양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 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두들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방송도 듣고 제주국동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3: 때? 네.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2: 네.
3: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2: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3: 고등학교.
2: 네.
3: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 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2: 네.
3: 다 했겠지.
2: 네.
3: 영어는 못 배우고.
2: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못했습니다.
3: 무슨 돈벌이라서요?
2: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덤벌이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옷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아니, 다 해봤습니다.
3: 그럼 이제 여기 내려와서
2: 네.
3: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2: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하던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3: 하나님을 알게 됐다.
2: 네.
3: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씨 보통
2: 네.
3: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1: 네.
0: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 네.
0: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1: 네.
0: 한국에 내려와서 뭐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1: 네.
0: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1: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하다가 문명사회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2: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1: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뭐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 산 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0: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1: 그쵸, 당연하죠. 네.
0: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이걸
1: 맞아요.
0: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1: 당연하죠.
0: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1: 네.
0: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건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1: 네.
0: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을 먹여주냐? 이러면서
0: 그렇지.
1: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0: 모르지,
1: 여기서
0: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기억을 봤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청하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 달 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목 놓아서 매일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1: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1: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0: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비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적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 비, 알약 비, 우산 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1: 근데
2: 거기에서
1: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0: 네,
1: 교회는
0: 좋습니다.
1: 어디 댕겨요?
0: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오, 조봉희 목사님
0: 네,
1: 계신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1: 그러면
0: 많은
1: 집은
0: 도움을
1: 어디요?
0: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1: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0: 네,
1: 뽑히고.
0: 맞습니다.
1: 그렇지?
0: 네,
1: 그러면 이제
0: 월세집.
1: 아직 결혼은
0: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1: 못했고요.
0: 네,
1: 이제
0: 믿음의
1: 결혼,
0: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1: 신랑 보내달라고.
0: 네.
1: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것 같다?
3: 그러니까요.
1: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몇 사람 있었어요.
0: 아, 정말요?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이 뭐냐 하면은
0: 네.
1: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0: 네.
1: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0: 네.
1: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0: 네.
1: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0: 진짜요?
1: 그래.
0: 와우. 저에게도.
1: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0: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 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1: 오셔서
0: 네,
1: 어머니도?
0: 아니요, 아버지만.
1: 아버지만.
0: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1: 그
0: 재판받고
1: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0: 복역하다가.
1: 살아요?
0: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오,
0: 네,
1: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0: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1: 안산에
0: 네,
1: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0: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1: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0: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0: 네.
1: 안산에서.
0: 네.
1: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0: 동생 있습니다.
1: 남동생,
0: 여동생.
1: 여동생.
0: 네,
1: 여동생은
0: 여동생은
1: 뭐해?
0: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이쁜데요.
1: 너무
0: 네.
1: 닦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제가 대학
1: 잘
0: 공부하느라고.
1: 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네. 그런데 뭐저 사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 그러면
0: 나머진 있으면
1: 지금
0: 좋고.
1: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1: 먹고
0: 제일
1: 사는데
0: 중요하죠.
1: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3: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0: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극동,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짓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1: 오, 여기서
0: 여기까지 오게
1: 장학금
0: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군 하나 잘 만나서 우리 집이 가난해. 미국에
0: 그러니까요.
1: 유학을 가서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거든.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지.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댕겼어.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신학을
0: 당연하죠.
1: 하고 미국 여자 하나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내가 막내요. 우리 형님들이 말잘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우리
0: 맞습니다.
1: 터줏까지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댕기는 가족이 됐어.
0: 할렐루야,
1: 그럼
0: 아멘.
1: 자기는 라오스에 갔었어?
0: 네.
1: 왜?
0: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 교회라고 서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1: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0: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1: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0: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1: 바로 한국에?
0: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 그게 몇 년도예요?
0: 그때 2018년입니다.
1: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0: 지금 31살입니다.
1: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0: 지금 빨리.
1: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믿음 좋고,
2: 맞습니다.
1: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0: 제가 북한과 한국을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1: 그러게.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0: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안 나와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1: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0: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2: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역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0: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2: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0: 네.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2: 네,
0: 믿음으로 말씀 보고,
2: 네,
0: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그래.
2: 네,
0: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 듣고,
2: 네,
0: 예? 자동차에서도 듣고,
2: 네,
0: 집에서도 듣고,
2: 네,
0: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1: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1: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마라.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은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한 목사님이 집회차 지방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억지로 불려왔는지 딴전만 피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오래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성도들이 궁금해서 쳐다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양쪽이 뚫려서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새어나지만 눈은 보세요. 이렇게 뒤통수가 막혀서 한 번 들어온 것은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 날 좀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징계와 축복이지요.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갑니다. 야단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니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내 삶의 이유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길이니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 백성들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우선 급한 일에 정신을 쏙 빠뜨리고 삽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죠. 밀려오는 세파에 허덕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주위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여기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높이 들린 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전히 보지 않는 무리들이죠. 관심 없어요. 하루 세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괜한 소리들이지 하며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나에겐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서는 나에게는 왜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질병으로 찾아가시고 또 다른 때는 삶의 위기로 또 어떤 때는 큰 축복으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노골적으로 수도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그 사건 뒤에 여기 좀 보라고 손짓발짓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의 삶은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그 많은 사건과 위기 축복 만남 속에 담겨 있는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손, 그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기에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몰랐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는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송승헌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찬송가 416장 최고의 작품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레위기서 25장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했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 23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손을 외면했던 자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왜 진작 그 손을 보지 못했던가? 왜 좀 더 일찍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성실하게 주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지 못했을까? 언젠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 혹은 세계 종말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음성, 옹기장의

이광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한 집사님 가정이 떠오릅니다. 그 가정에 노 아버님이 계셨는데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 부부는 늘 아버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완고하신 아버님께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야단이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의 고집도 세고 자신만을 철저히 믿는 억센 분이셨죠. 이 아버님이 80이 넘어 결국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께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하고 병상에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병중에 눈도 뜨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너무나 무게 있게 물으셔서 아들 집사 부부는 쩔쩔매며 내 아버님 좋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렇게 호령하였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진작에 이 애비에게 전해줄 것이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제 나에게 말을 해. 이 호랑이 같은 어르신이 그 뒤에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요.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때 되니 하나님 찾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렇습니다. 날 좀 봐라 하고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늦지막히나 일찍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드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주의 음성 듣기 원에 소리에 대해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손드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책망과 징계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 또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먼저 크게 하십니다. 작은 이들을 더 크게 하십니다. 일찍이 시골의 무명 목동에 불과했던 이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자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금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이 잘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다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하는 일,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잘 되고 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신다 했습니다. 경계란 넘어가선 안될 선인데 그것을 넘어갔다간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죠. 국가의 경계선이, 국경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는 팔자소관 다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대로 안주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하지 못할 제한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손이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을 때 주님의 교훈 앞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주께서 주시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고 나라를 더욱더 크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조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

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게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지고 사과나무를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다윗이 주의 사랑을 의지했던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김순주의 찬양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복 있는 사람은 송정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생명의 부활을 얻었고 생명의 말씀을 얻었고 또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천국의 생명의 약속까지 얻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송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을 오늘도 마음 다해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고 믿음이고요.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은덕 베푸시고 우리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1: 장미경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큰 감동을 주었던 뉴스 중에는 지하철 내의 화재나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지하철 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객차 안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염려해서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의인들은 정해진 매뉴얼이나 주변의 시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노인을 업고 대피시킨다든지 소화기를 들어서 초기 진화를 도우며 대형 참사를 막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라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례보다 병든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지하철 의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형식과 체면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실천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길까봐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도 침묵했지만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경건함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 있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류재석의 소원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는 수종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율법 준수가 아닌 생명 구원과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적인 규례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함께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픔을 지닌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유익과 바쁜 일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명목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또 향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메마른 율법주의를 넘어서 참된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이시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때 주일인 안식일은 무엇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엄격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던 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목사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냥 내일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면서 종교적인 체면과 규례를 내세우며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존스 목사님은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더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허례허식을 깨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형식적인 율법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또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 목사님께서도 주일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발걸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수지의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수지의 행복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어느 집사님의 집에 스마트하고 비싼 로봇 청소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소기는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청소를 했고 이 정해진 동선과 완벽한 매뉴얼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기계였다고 해요.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에서 청소를 하던 이 로봇 청소기가 집사님이 아끼시는 유리 화분을 탁 쳐서 넘어뜨리면서 깨지는 바람에 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파편에 발을 찔려서 낑낑대면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급한 마음에 다급히 로봇 청소기를 멈추려고 버튼을 꾹 눌렀는데 로봇 청소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삐리비리비 지정된 청소 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선을 재설정합니다. 삐 하면서 피 흘리는 강아지를 피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어쩌면 이 로봇 청소기의 모습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쏙 빼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시스템과 매뉴얼에 팍 갇혀서 눈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든 자들을 보고도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하면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마치 이러듯이 융통성 없이 아픈 자들을 두고 쌩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규칙이라는 기계적 장치보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명확하게 깨워주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신 나병 환자들을 평생 사랑으로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도요,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들이니까 멀리해야 된다, 이런 차가운 편견과 율법적인 격리 논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의 벽을 과감히 허무시고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돌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병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랑의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보면서 침묵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이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이라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용기를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길이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 길로 가면 3분 단축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가 꼼짝 못하게 갇혀버렸다고 해요.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비상등을 켠 구급차가 삐요 삐요 하면서 다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 있더랍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막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음성은 고집스럽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람에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운전자는 과감하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차를 옆으로 빼서 구급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고장난 이 내비게이션이나 유연성 없는 길 안내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정해진 법과 규정만 맹신한 나머지 당장 생명이 위급하고 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식일이라 도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멈춰 서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꽉 막힌 규정의 길을 과감히 벗어나셔서 생명과 사랑이라는 가장 빠른 참된 은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예수 닮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시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과 그 심장이 수납된 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주께서 피값으로 다시 사셨으니 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만족 없이 불평만 했습니다. 누렸던 가정의 안락함과 가슴 적시는 부모 형제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득한 웃음 윤기 나는 젊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져가셔도 억울해 말아야 함은 다 주신 것이며 덤으로 얻어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것을 당연함으로 여겨 내 소유로만 두면 쇠하여서든 달아서든 없어지는 것이니 잃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자원하여 재단해드린 성자처럼 십자가 아래 두어 영원한 부활의 별이 되게 하소서. 네, 김형종 목사님의 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시에서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생명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이어서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켈리 블라드의 영어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익숙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지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또 사단에게 그 감격을 빼앗기지도 말고 가장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밤에 힘찬 찬양을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죠. 만나워십의 물들어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 플레이트의 찬양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이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152번님, 저는 교회 다닌 지두 달째 됐어요. 기도는 아직 서툴지만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 듣곤 합니다. 라고 하시며 나는 민노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교회 다닌 지두달 되셨다면 아마 지금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뭐 기도에 서툴고 노련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1032번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적어주셨네요.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 함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테너 정필립의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팀룩 워십의 찬양 너 두려워 말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시선, 나콘즈 라이브, 내 삶은 주의 것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찬양입니다. 네. 어제 6282님인가요? 맞아요.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명선님의 시선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시선이었는데, 그러면 또 남겨주세요. 또 들려드릴게요.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저희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예배 팀들의 예배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곡들 안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지만, 듣는 거지만, 들음으로써 또 함께 고백하고,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주님은 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특히 죽음이 다가올 때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육신도 살고 진정한 자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심영진의 비준비하시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항상 까먹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나를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인 거죠.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차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하셨잖아요. 사셨죠. 완전히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절망으로 들어가죠. 난 어떡하지? 난 이제 안 되나?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나를 위하여,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 We Love의 성문 밖으로 화해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Pure Worship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였습니다. Blessed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6282님의 신청곡이었던 시선도 들려드렸고요. 한 주간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사연은 토요일에 다, 그리고 신청곡은 또 토요일 주일에 맞게 좀 나눠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에 이 그 짧은 사연들, 짧은 인사들 있잖아요. 그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가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숨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뭐 셀 모임 뭐 많고요.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도 잘 지내냐고 인사 나눠주는 것, 별일 없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그렇게 가벼운 인사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 순원들 내지는 공동체원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건강하지? 우리 주일날 만나자. 우리 모임 때 만나자. 라고 인사해 주는 거.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더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그럼 다 리더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닌데. 서로 해야죠. 서로 해야 되고. 또, 서로에게 뿐만이 아니고, 리더분에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님, 뭐, 순장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거를 순원이 리더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날까요? 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들에게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또더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있는 리더에게 인사를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그 준비된 곡을 보니까 제가 이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특히나 가을이라서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준비해놓고 있는 찬양은 김윤진 간사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팀 루거십의 함께 치어져가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투명한 가을 햇살 날에 온 세상을 푸르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날 가만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은 나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을 감싸한 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죠. 이 새벽 세상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마당 예쁘다. 나태주. 마당 예쁘다. 눈에 뵈는 마당만 예쁜 게 아니고 눈에 뵈지 않는 마음의 마당까지 예쁘다.

햇빛이 다녀가서 그렇고 바람이 다녀가서 그렇고 새소리가 다녀가서 그렇다. 하늘이 다가가서 하늘이 다녀가서 더더욱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마당 예쁘다라는 이 시처럼 우리 마음의 마당도 주님이 다녀가시면 참 예뻐지겠죠?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빛이 다녀가고 성령의 바람이 다녀가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쁜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드려질 또 주일 예배가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환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간호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출애굽기 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이 높이 들림 받으셨음이라. 그분이 말과 그 마병들을 바다 속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전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들과 구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장수들이 홍해에 잠겼고 기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덩이같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권능으로 용화롭고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원수들을 부수나이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로 당신이 대족들을 무찌르시되 신이 진노를 쏟으사 저들을 구루토기같이 사르셨나이다. 당신이 콧김에 물들이 한데 모이고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곤두서며 후감이 바다 중심에서 우러붙었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 략탕물을 찢어 나누리라. 내 영혼이 그들로 욕구를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당신이 친히 바람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도도한 물결 한가운데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기이한 일들을 이루는 이시오 당신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손 중에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친히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비로 친히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며 당신이 힘으로 그들을 당신이 거룩한 것처로 인도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의 족장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나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이 당신이 크신 팔에 돌처럼 침묵하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이 물려주실 그 산으로 이끌어들여 그곳에 그들을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은 그곳을 거처로 만드셨고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이 손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 속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여인들도 모두 나와 소고를 잡고 그녀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용화롭게 승리하셨음이며 말과 그 마병을 바다 속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이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하며 불평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보이셨다. 그가 그것을 물 가운데 던지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거기서 그분은 저들을 위해 한 법규를 만드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의 눈에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를 준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 중 어느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곳에 12개의 물샘과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5장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또 수능생 여러분, 네,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 부위마다 여호와 알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너무 온 순간에,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근심이 났습니다. 그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숨길 것인가 하고, 그때 농가철이니까 농병기철이 돼서 모두 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지금 도적 마치는 만한 농작물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그 막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다 밤에는 데리고다 놓고 낮에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아이가 새벽 시간에는 내려오게서 집에 숨어 있고 이랬거든요. 아이가 온 것이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정말 아짜아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브로커를 찾고 뭐 어쩌고 하다 놨는데 브로커들이 아이가 북한에 들어온 걸 아니까 연결을 취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난사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국정원에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된 판에 브로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이가 겨우 카톡으로 문자를 써서 보내면 나는 또 토끼풀을 하러 가는 채 하고 산에 가서는 전화기 가지고 안테나 터지는 그 곳에 가서 그거 보내고 또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고, 정말 연락 온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브로커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22일 만인가 아이가 다시 떠나게 되고 저도 출발하게 됐는데, 보이부서 제가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던 나머지 2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 10분 넘어 통화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로 찾느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나오고 내가 전화한 위치가 위원지구라는 거 알고 아이 이름을 찾아가서 보이부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감시를 들어갔던 겁니다. 8명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한 30m 간격에 지금 있는데 한 이민반이거든요. 그래, 감시를 4명이서 장밤 한 일주일을 했다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감시를 하는 줄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장이 지금 우리 친정집 옆에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마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을 손질하는 거예요. 딱 그, 아, 분명 이상하다. 저 북한에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보안원이 아니면 보이지돈들입니다. 전복제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 반장의 집에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아, 저거 분명 우리 집을 저거 감시하는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심통이 그 브로커도 내가 자기 브로커가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위험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나를 데리고 나가자 했는데, 희산 맥주 공장 거기면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잘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연선에서 지금 국경 봉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들어간 걸 눈치채가지고 국경 봉쇄돼서 못 넘어간답니다. 못 가겠다고 브로커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겨우 뚫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 하니까. 근데 밤중에 어디 갈 데는 없지. 그래, 할 수 없이 집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올 때는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되니까, 아, 보이 지도원들이 네 명이 친정집을 가택을 하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그때 상황에서 산을 올렸다 뛰은 것 같아요. 내일바람에, 속내일바람에 뛰어서 가다가 여권이고 뭐 전화기고 다 하고 이미 전에 준비한 상태니까 그 봉지를 쥐고 다

밭에 올렸다 산으로 올렸다 뛰고 북한산이란 건 나무도 없으니까 내렸다 이렇게 동네를 내리다 보면은 전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조용하니까 보위원들이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다 듣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나도 또 이 조용한 상황에서 아이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서 보위원들이 아들이 와 한 거 맞지?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브로커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리쳤거든요. 내려오지 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러니까 나를 더 때리더군요. 근데 길을 떠나니랄까 제가 아들이 넘어오면서 중국 돈을 바꿔다 준 게 한 몇천 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을 건사하는 게 여성들이 브래지어 양쪽에다가 키우거든요. 제 몸 수색을 합니다. 그래 한쪽에 지금 중국 돈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회수하고 한쪽 그 브래지어에 있던 중국 돈은 차마 손을 못 대고 한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라 생각했는지 한쪽에 손 안 대고 그것만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강 넘느라고 차비를 했던 뭐 내가 약을 달고 있는데 그 약이 그다음에 강 건너오면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 그 준비를 보니까 벌써 도강하자고 잡들 행기 다 탈론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갔더군요. 보위 지도원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장밤을 데리고 있다가 희산시 보위부장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래 시 보위부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너 왜 저 강변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냐 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작 사실 아들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마음 먹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 의지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선 길입니다. 이러니까 그 회사한테 그 보위부장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올리추는 척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1%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시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 원수님이 지시가 있었다 1%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 용서해주라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들도 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은 브로커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라 반장한테 신고하든 보위부 소조원한테 신고하든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았습니다. 하고 회수했던 돈은 회사지 보위부장이 주더군요. 그때 2천 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주고 전화기 모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으면서 자기 전화기를 충전하자니까 그리고 아이가 떠나게 되고 이 사람을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사실 내 생각에는 조카 한 명이라도 달고 오고 싶었는데 동거남인이 본처가 여기를 먼저 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달고 오면 아이가 비록 브로커 비용도 다 들여서 남편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거남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여기 오면 살겠는지 말겠는지 내 사람이라고 장담 못하게 한 거예요. 속으로는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엄마가 건강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래도 동거남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브로커보다 같이 살던 사람이 나을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같이 아이가 데리고 떠났거든요. 끌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북한을 이렇게 해서 탈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미끼로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이미 전에 떠났습니다. 깡짜로 중국에서 압록강 내려뛰어가지고 강변에서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뭐 실제 자기 말로는 믿음이 통했다고 말하던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믿음이 뭔지 뭐 나발을 분다고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아이는 도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작 압록강을 이 사람 같이 지금 그 튜브를 그 넘어서 타고 넘었는데 제가 수영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튜브에 올려놓고 압록강을 넘게 됐는데 브로커가 중국에 어디서 나타나게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뭐 누구를 믿는다는 거 진짜 살아있는 김씨 자체가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 살았는데 그 누구를 믿을 형편도 못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실제 자기 가족도 친척도 믿기 힘듭니다. 형제도 또 믿는다 쳐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서 들은 소리를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올케한테도. 올케도 또 한 달이 건너 남이 식구다 생각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비밀을 알면은 만약시 보위부에 잡혀갔다면은 알고 뻗치는 거하고 모르고 뻗치는 거하고 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케하고 남동생하고는 일체 비밀로 하고 제 친정엄마한테만 계속 주입을 줬거든요. 근데 중국의 압록강을 차 건너서 중국에 도착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옷이 다 젖은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지. 불에 도망쳐 나오다 나니까. 근데 저도 몰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길을 터쳐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면 나는 멋대가리 모르고 사실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중국 심양인가 도착하게 돼서 아이한테 다 그 소리 하니까 그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슨 개설치니. 근데 그때 아이가 북에 들어왔을 때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여기 들어왔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도 문제지만은 온 가족이 나뿐이 아니라 친정집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삼족이 멸살하게 되는데 니 들어오면 어쩌냐까. 어머니 배가 왜 곧대로 갑니까? 등대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은 다 삽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군승이 한국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고 좀 겁이 질려 하니까 아이가 계속 그런 주입을 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혈심이 정말 크던 아이니까 다른 형제가 없이

떠나니까 아이를 두 번이나 고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이한테 값을 해주는 날이 있겠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깨어나는 순간은 공부하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 아들 맡다나 믿음에서부터 깨어나고 싶어서 그래 무지몽매하게 무턱대고 기도했던 제 인생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살려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오늘날에는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초석혀서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짤까?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 데는 육신이 온전치 못하다 나니까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교회 생활에 제대로 참가 못한 것도 구실이라면 구실이지만 좀 믿음이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12시, 새날의 제일 첫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집에 모든 TV도 있지, 모든 게다 불순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비록 교회 생활은 잘안 하고 있지만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은 나쁜 마음 먹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살려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고향에 남아있는 친정엄마 그립고 남동생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립고 길을 가다가도 뒷모습만 봐도 노인네들을 보면 다 친정엄마 같고 좀 체격이 좋고 이쁜 여성들을 보면 다 올케 같고 이렇게 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저 차에 우리 내 남동생이 타고 다녔으면 내 남동생이 조카를 정말 잘 뒀구나 하고 자랑할 것 같고 정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너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 신정설을 좀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북쪽을 향해서 그러나 출입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이 잡혔을 때는 또 베란다가 남쪽이 있으니까 창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여분이는 또 북한 친정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 북쪽에다 대고 옆집이 듣겠으면 듣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또 거기다가 소리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그럴수록 자기 속을 터놓고 엄마 혼자 기도해서 뭘 해. 혼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나 이런 본부 같은 데 가서 엄마 한번 소리쳐서 기도해봐. 마음이 후련해 집에 가는 길에서는. 올 때는 엄마가 아찔해서 집을 떠날 때는 무섭고 긴장해서 갈수 있지만은 집을 가는 길에는 정말 후련할 게야.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 못했지만 북한을 위한 저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제 눈물의 기도로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심통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 사심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마른 잎처럼 여의고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른 마음의 마당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또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시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에 누군가 첫 발자국을 디디면 길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봄을 함께 열 수 있는 사람, 숲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 그 진리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그 모습 대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가는 길목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여정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피처링의 오영은 씨 그리고 조찬미 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리고 연주 찬송 친구 되신 예수님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까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친구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페퍼라 가수 앤드루 보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보첼리는 루치아노 바바로티하고 세상에서 떠난 후 가장 실력 있는 테너 가수로 인정받으며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하는 음악가라고 알려졌어요. 누가? 보첼리가.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어려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음악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고 레슨을 받으며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이태리의 한 유명한 가수 파바로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바로티에게 들려준 듀엣 곡의 데모 테이프를 보첼리가 녹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보첼리가 자신보다 낫다며 양보하려 했지만은 소속사의 이해관계로 결국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바로티는 보첼리의 팬이 돼가지고 자신이 인정한 테너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첼리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연에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보첼리가 공연하도록 힘써 주었고 세계에 방송되는 파바로티와 친구들이라는 자신 음악회에서도 매년 보첼리를 출연시켰다고 하죠. 파바로티의 후원이 있었기에 보첼리는 실력이 더 빨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보첼리는 장례식장에서 모차르트의 아베 페롬 코르푸스 찬양을 하라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는 보첼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보다 재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보첼리는

0: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찬송, 믿음이 충만한 신도여 다 이리 오라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또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향한 적대감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화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서로를 향한 총구와 칼날을 거두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손길로 화해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빛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더욱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통일을 구하는 오늘 화해와 화평과 사랑의 자리를 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28년 전 헤어진 동생에게 쓴 언니의 편지 북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언니의 편지 만나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8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동생에게 전하는 채연자매의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만나봅니다.
1: 고향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옥분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와 헤어진 지 28년 세월이 흘렀구나. 이 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없이 너를 시집 보내던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래도 내가 우리 철민이와 금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 이 언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왔지. 언니로서 동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위로의 말 사랑으로 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송되었을 때 언니 가지 말라고 함께 살던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자식 생각, 너의 생각에 눈물과 고민으로 살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나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이 언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니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 어디에 있든

0: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고 살기 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까지에서 만나기 바란다. 복음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오늘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감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그 땅에 성령의 불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향 북녘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채연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28년 전 동생과 헤어진 채연 자매의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부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도 있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오병 그러니까 다섯 개의 빵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또 참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앞서 기록되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다시 한번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보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대상, 그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에 집중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제자들은 지금 신나 있습니다. 왜인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이 왜 신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밀려오는 무리들을 섬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더 이상 사람이 없는 한적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바다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용히 쉬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인 수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천 명의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당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던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 예루살렘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이곳에 모인 것일까요? 방금 요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밖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형식화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인 이먼 곳까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의 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휴식을 취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의 쉼과 평안을 구할 뿐이지 않았을까요? 잠깐의 휴식까지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굴빛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에는 그들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얼굴을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곳을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빌립을 콕 집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만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하고 먹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빌립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등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나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또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세상에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또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부정적인 결론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를 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콕 집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낮은 점수를 맞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야 했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왜 나도 시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은 저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키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있으니 시험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동전 하나 없어도 5천명을 먹이는 상상을 할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가진 탁월한 현실 감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인 빌립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라고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이름에 형의 이름이 앞서게 됩니다. 안드레를 부를 때 반드시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혹은 예수님의 오른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만큼 항상 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에 살짝 껴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답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릿속을 열심히 뒤지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구해온 이 오병이어를 들고 믿음의 상상을 펼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적은 양이지만 이 많은

0: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안드레가 들고 온 이 오병이어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동포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치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실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걸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동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3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적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이 21도, 목포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 18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이 17도, 청진과 춘천이 16도, 강계 13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0: 서울과 30도, 강릉과 목포, 여수, 부산이 29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6도, 평양과 춘천이 25도, 강계와 개성이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일인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때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남과 북이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9월 13일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1429년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던 때인데요. 전쟁은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네미 지역의 소장농의 딸이었고 16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 싸움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참전하게 돼 오르레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쳐서 풍전 등화였던 프랑스를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잔다르크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많은 영토를 영국에 내주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섬김을 또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부터 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는 현재 명령형이고 선불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후불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호흡과 같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을,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주일도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박신화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끔찍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삼촌마저 자살을 하자 어머니는 아들인 목사님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인생에는 거치지 않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불화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이 목사님은 조지 부트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실한 고백과 눈물 그리고 큰 웃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울음과 진실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웃음으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을 쓴 프레드릭 뷰쿠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결국 큰 웃음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삶의 모든 짐과 고통을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미소로 하루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조성문 씨의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좀 밝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어두운 편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타고나기를 어두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늘 불안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만은, 적어도 석 달 동안만은 무조건 기뻐하겠다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기, 무조건 기뻐하기를 실천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매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저자인 마이크 메이스는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 진짜 실제로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하다 보니 그 기쁨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실험이죠. 기쁨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옹기장의 찬양으로 오 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방송국에 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함께 있으면 주변도 같이 환해졌거든요.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찡그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쁨에 찬 얼굴은 전도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 잊지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이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찬송가 이어집니다. 오신실 하신다.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오셨고요. 주민 있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벅찰 때가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쉬빌 솔리스트의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입니다.
1: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을 비추고 드높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시편 121편의 약속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향해 믿음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두고 토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달걀에서 닭이 나왔으니 달걀이지, 혹은 아니야, 달걀은 닭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닭이지 하며 티격태격하곤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학교나 과학책에서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고 오랜 시간 우연히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은 끝이 없고 결국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대체 처음엔 누가 닭을 만들었어? 달걀은 누가 처음 빚은 거야? 하고 말이죠. 또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됐다면 왜 지금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 매 순간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학의 피조물 바깥에 계시기에 현미경이나 실험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과학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신론자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브일세바의 시간, 매주 이 시간은 주식회사 세바효은의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세움교회 서두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올해 말씀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또 탈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혼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기력이 완전히 다 탈진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31절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참된 쉼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쉼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저앉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입어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지나온 쉼의 여정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9월 새로운 계절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힘차게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쉼에 대하여서 배웠지만 현실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꿈꾸며 생각하는 수많은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삶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필연적으로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까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허탈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했는데 내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공허한 겁니다. 허탈한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바짝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수많은 가지들에게 마음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려서 정작 내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남는 그 짜투리 시간조차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브엘세바의 시간.

도 내어놓지 못하는 영적인 무질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함이라는 것은요,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분주함의 덫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을 정도로 영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마비시켜 갑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우리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복잡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영적인 훈련은 더 많은 것을 나의 인생에 채워 넣는 추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가지치기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셨습니다. 농부가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겨울과 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과감한 가지치기예요.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있다고 해서 좋은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보기에만 좋았지 잔가지가 많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정작 알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영양분을 갉아먹는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가위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행과 정보를 다 섭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한 가지치기, 단순함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를 잘라내야 될까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불필요한 잔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먼저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비교의 잔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좀먹는 불필요한 인간적인 염려와 지나친 계산의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머리로는 계산하고 있어요. 그 계산의 잔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인정 욕구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건 인정 욕구죠. 그 인정 욕구를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지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내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지만 아프지만 가지를 잘라내야 수액이 모입니다. 덜어내야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져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가장 거룩한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잘해요.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될것 같으시죠?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 되고 나면 내가 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더잘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 더 하고 더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 통장이 먼저 채워지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할 여력이 생길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계속 높아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공동체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해외 연수로 인도네시아의 마나도라는 지역을 잘 다녀왔는데요.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네덜란드 선교사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지은 교회, 마나도의 중심가에 있는 센트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네, 35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도는 원래 인도네시아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나도라는 도시는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시 주민의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독특한 기독교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70% 중에 85%가 개신교, 15%가 천주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골목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셀수 없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마나도는 번듯하게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모습은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양철 지붕 있잖아요. 그런 집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번듯하게 신식 건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마나도 지역이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수도인 자카르타보다 훨씬 더 임금이 높은 지역이 마나도입니다. 현지에서 저희를 안내해주는 한국인 가이드분이 저보다 한살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나도를 안내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마나도 와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 도시가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지역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이유가 아마도 이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도 이것이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죠. 실제로 마나도 사람들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걸려져 있는지 알수 없어요. 35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마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겼더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시의 그 어떤 건물들보다 교회가 가장 크고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마나도 시내 중심가는 좀 다르지만, 중심가 조금만 벗어나도 다 이제 사는 집들인데, 마을들인데, 다 교회가 정말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삶의 가장 귀한 으뜸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내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요, 내 유익보다 예배가 먼저다라는 거룩한 삶의 우선순위가 그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기사님도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리고 현지 가이드도 여자 가이드였는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웬만하면 다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내내 저희가 4일 동안 그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멜로디를 알잖아요. 말은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멜로디가 들리니까 저희 목사님 사모님 다막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거든요. 4일 내내 찬양을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튿날 되던 날에 이제 저희가 목회자인 거를 알고서는 한국어 찬양을 틀어주더라고요. 예, 유튜브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4일 내내 우리는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그 드라이버에게 운전석은 일터의 자리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나도를 돌아보면서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아무런 자원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번영과 도약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밥은 굶을지언정 선정 건축을 위해서 논밭을 팔아서 헌신한 우리의 선조들. 새벽마다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마나도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영적인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

1인당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의 6분의 1, 60만 원 또는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는 바로 이 우선순위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덜어내고 마나도의 이 버스 드라이버처럼 내 일터의 한복판을 찬양의 자리로 바꾸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자리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서 소년과 장정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자신만만한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밤을 새도 끄떡없고 험한 산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 육체와 또 정신의 전성기를 소년과 장정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해지며 또 천하를 우려할 것 같은 장정이라도 마침내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엄연한 한계입니다. 인간의 체력은 무한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파닥이 납니다.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인내심도 언젠가는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돈과 권력과 건강은 언젠가 닳아 없어지는 모두 유한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소년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장정의 에너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열심을 짜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악착 같은 노력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해서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탈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 깊은 우울과 낙심에 짓눌려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내 힘의 바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지혜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소년 같은 내 열정도, 장정 같은 내 의지도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지치지 않는 영원한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31절의 전반부가 그 해답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카바라는 단어를 뜹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카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여러 가닥의 얇은 실을 팽팽하게 꼬아서 하나의 강력한 밧줄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실한 가닥은 어린아이의 손으로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실이 굵고 질긴 밧줄에 감겨서 하나로 묶여지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하고 쉽게 끊어지는 인생의 실오라기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밧줄에 칭칭 동여매서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묶는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메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깊이 묶어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얻는다라는 단어는 할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교환하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쓰던 낡고 피곤한 인간의 힘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무한한 힘을 선물로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뭘까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할라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방전된 내 연약한 실오라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밧줄에 다시 꽁꽁 동여매는 카바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줄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성도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새 중에 새, 새 중에 왕인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아마 뭐 TV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독수리가 막 여러 번 이렇게 막 날개 치면서 비상합니까? 아닙니다. 쉼 없이 이렇게 막 퍼덕거리면서 날지 않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살피다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쳐오르는 상승기류가 형성되며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바람의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바람의 강력한 힘이 독수리를 떠받치고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고도 높은 하늘로 유유히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다른 새들이 두려워서 숨을 때에 독수리는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폭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웅장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새는 어떻습니까? 쉼없이 그 조그마한 날개로 팍팍팍팍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참새처럼 해오진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남아 보려고 내 열심과 능력으로 인생의 하늘을 날아보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막그 조그마한 날개를 팍팍거리면서 영혼의 날개가 찢어지고 탈진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날갯짓을 좀 멈춰라. 내 은혜의 바람에 너의 영혼을 맡겨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상승기류에 여러분의 삶을 실어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지혜로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을 맡기고 말씀의 바람에 내 걸음을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힘을 이기고 독수리처럼 가볍고 웅장하게 인생의 창공을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소생함을 입은 양들은 다시 일어나 목자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쉼의 종착역은 언제나 사명의 자리로의 거룩한 복귀였습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누린 쉼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은 평화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과 이터를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 회복된 우리는 더 이상 피로에 찌들어 있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요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품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회복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 날아올라라. 너희의 힘으로 퍼덕거리지 말고 내가 부어주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아침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 삶의 복잡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길 원합니다. 내 연약한 삶의 줄을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밧줄에 동여맵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끝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가장 찬란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영혼의 온전한 쉼을 누리시고 내일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세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

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브엘세바의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광양세움교회 서두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63-7015 광양세움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5: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 물도 없는 황폐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있는 시이죠. 다윗은 황량한 그곳에서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기에 이처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가 이야기 오늘 첫 곡은 우리나라 작곡가 이현철 작곡 시편 63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철 작곡 시편 63편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네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1724년에 작곡되어 그해 9월 10일에 초연되어진 곡으로서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코랄입니다. 예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쓰디쓴 죽음을 통해 악마의 어두운 동굴과 무거운 영혼의 고뇌에서 힘차게 구해내시고 당신의 즐거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셨네. 하나님, 아,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네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1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소프라노와 알토 이중창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허약하지만 분주한 발걸음으로 오 예수님 당신에게 걸어가네. 당신은 병들고 길 잃은 자들을 도우려 열심히 찾으시네. 아 들어주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드높여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당신의 자비로운 얼굴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78 예수 데오 두 마이네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와 알토 이중창이었습니다. 다음 3악장은 테너 레시타티보입니다. 아, 나는 죄의 자녀입니다. 아, 나는 머나먼 곳을 헤맵니다. 내게 있는 죄 많은 나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악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말합니다. 아,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러나 살과 피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나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려 해도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식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죄악의 고통과 슬픔과 내 근심의 짐을 받아들여 그것을 탄식과 함께 예수님 당신께 보냅니다. 주님, 당신을 분노케 한 나의 악행을 세지 마소서. 이런 내용의 3악장 테너 레시타티보입니다.

사회 교회 칸타타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너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3악장 테너 레시타티브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당신의 피는 나의 죄를 지우시고 내 마음을 다시 가볍게 하시고 나의 죄 없음을 말하시네. 지옥의 군대가 나를 싸움에 불러내도 예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니 나는 용기를 얻어 자신이 넘치네.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네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4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상처, 못, 가시관, 무덤. 그곳에서 구세주에게 가한 고통은 이제 승리의 징표이니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저주받은 자에게 저주를 내릴 때 당신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고통도 슬픔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니 나의 구세주가 그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므로 나는 결국 당신 앞에 몸을 누입니다. 슬픔이 깃든 이 나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흐의 교회 칸타타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너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5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뜻과 달리 복수를 부르짖는

나의 양심을 진정시키리라. 당신의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시니 당신의 신실함이 그것을 이루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믿으면 어떤 적도 영원히 그들을 당신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네 질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6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악장은 코랄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약한 자를 도우시어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죽음이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은 나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싸움이 끝난 후 내가 기쁘게 달콤한 영혼 속에서 당신을 볼 때까지 당신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회 교회 칸타타 BWV 78 예수 데어 두 마이너스 일레 예수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78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성가 작곡가 탐 페케의 성가곡 주 자비 영원 안에입니다. 원 제목은 His Enduring Mercy 그분의 변함없는 자비이죠. 감사하라 하늘왕께 찬양하라 만유의 주 주님의 자비 영원하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곡가 진선미 편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찬송가 508장을 편곡한 찬양곡인데요. 찬송가 후렴 부분의 선율과 가사만 인용했을 뿐 전혀 다른 곡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온 세상 널리 복음을 전하세를 외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나라 작곡가 진선미 편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63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그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메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

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열매는 보이지 않아 지쳐 계시는 분도 이 방송 듣고 계시죠? 그런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